0: 생각나봐. 샤라 내긴 고쪽 고지 대선 기자 규주이.
1: 뭐라 나타바베 내 교타적 고슈지. 시당 그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기 장바 실은 거지 세주. 대네 농축 그 다와시리. 나타바바는 리고시이 내 망다지 던져와요 봐 마세. 내기 첫 지원 가시게 미설 내다 임버디. 처음이 나타바바 동남시구라. 나타바바는 시당 그 로치총 강한 종스바다. 락버도 로주영안의 예시장에 받아 야나 로지지시간에 주주정에 받아 내딘지 오만 보여라 나담바비 주지다 내다지 고시나 시에나 나네 코니 진지 나담바바다 리보시 내기집이 나담바바 레니유 대야 나고 요제니 나담바바나 바르치 나네 코니 나담바바다 나고 인간니 나담바바나 바르치 리보시 장기지 내리지 오이 나공 등연히 나담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정원 마이게 파르치와나 나공 오바다 나공나 오본조와 다조조와 소다 대기 야신 내다 농세 지린 정원이 나북 정원히 나담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비르라 정원 마이게 파르치와나 자시 투인 내다 바자 추부 주비 내소지 지니 정원이 예양 콘조 전부 세바다 잠바자바 리휴 진주바 나 효지시와 소지진비 나탄 정시라 시나 난디 뛰는지 군소라 나탄바바 마보여라 비맹 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도 나탄바바디 단세 고두비 내지 있으리 데네 륜칸제 샤레 주바단 자와여라 나탄바바단 자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진네 다이 예야 나탄바바다 냥도 소니니 나탄바나 파르치와 체렌지 내다 야나 타네단 자와여 봐서 너나 나타바비 주지 마와띠 냉간도 손이 따지 서부시고 빨리 뒹장시 줘야 말해 나타바바 주단나 나타바비 내비 난사 마지바 로보 쭈부 로보 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 제니 까마 손이 나바 데나 나타바바 총으리 시당근 고토지하래 대자 마피나 승바다 배자마 간호시 나코나 조니 나탄고 타시구래 자지여나 심벌토 돈지다 라즈강로가 과소디 나코나 타르시바존이 나장고타시바다 야나 슈로미 마혼진지 과 승바다 벤자마 강로시기 도쇼니 나타가나 네바하장야보텐도지어레 대인고다 따빙어서 초자민 자자시바다 라레 잠오자나 나장고주핀도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송바노인 로린 갑차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스 토비 유자제 르히나 론데다그린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정장 징니 쮸당 쮸니 자이벌 폐지신여 원장긴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로브종 신용 맹킨 주인의 견나 긴럽 수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 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숑 원장 총담이 로라 남판교 버괴비 뒤라 젠칸 점 세와농인 긴 쇠남 도지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윤 자 농바히 퍼주 숑예 바제
1: 드디지 칠레다 지금 말하는 신이 된데 다 정답인데 대요 말하잖아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걔나 저랑 근데 제 시간에 단단히나 걔나 진내나 고두 담내 송결 와 니네나 뒤 잡생 통제 투고리 근데 뭘 소다디 칠레 랑 지금 정답 쓰고 그래 말아 차상 그냥 그도 그렇게 고 좀
2: 다티 딘데스라 나랑 뒤 어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주 대야 도스야 뒤브라 뒤지 그림 대나를 내 뒤점다 대야 다 소소기 거네 신문에 갈이 소라 담 마뇽지 도스 진용 소리지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 알레도 모스칸 나란소기 티르 마츠 소리지 로카시 도스 데 디시지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렙지 니동 알 콘주나 딜이야브레 부랑기 디 망주 규제 소불 디야징에 디디 삼난소 망주 이렇게 강다디 규제 소바 베데 난조 민종 세군 카 뚜잉그레 찍 딘딘 젠도 소르스 딘데시도 데데도 좀 콘소 야르세다 데도 나 데나 모스 레고노 추요마 딘데지글 땅버 디디 찍당 디니 니도 조기로라 만주 티셔 시마 땅게 니 베딘 젠도르치 시무주 소버데 다 디디레 니미 체레게 디치니 따다나 간조체나 디요바 화주탄 디기당 제제 체레게 다 디상메요 다 간조 모네 세송 체레랑 말바 데님동 인 젠도르티 찍 진유요 디 간조데 내리게 디 상준 규제 소베나 다든 최제제 디제도 잠바 자가 고는다 림바 집단 당분이베 체소로 된데 비차 가장 게된데 생도 토부 된데 자주 둘 로트마 둘 같이 침비다 망주기 나랑 수 규제 소배 잡지제 침비 칠레기 디 잡지제 침비 차장는 자가 림바 무슨 가장 토부 된데 자주 디네 제진간 도 저거 림바 게인디 우리 대소 통틸레 치에제제 엔베데 니동 게로 나 도 스큐르레고 규제제 레게 아니 로제레 무슨 니동 신이 도 스야르 카섭체지 두 제단데 한디네 니동 주숨 놀래도 자마 속수디 디레 괜찮아라 단다 괜슈요 괜찮아라 제가 담보게 디레 좀바보 디인도 자마 게나 공게 좀제 망보 요아를 좀제 약부게 그래베 한 딘데 좀제 디 지도 자마 니도 쓰다 파솔 나랑게 참참나 좀제 딘데 디지 게나를 근디 슈슈 제제 냠불 배전 소리 제제 한다 나랑 오소게 나랑 디 남규네 가르치 워선 군 쇼르도 나랑게 디 첼레랑도 말디 좀제 되는 나랑게야

0: 세다 계산으로만 나온도 생각도 소소 쉬운 바탕 된 수량 개래 된 소변 땅 알아데 규제기 남부 대대 된데 독스 내용도 좀 콘속 고갑 세나다 땅 알아 된데 지 미즈기 남도 소소 밤 진진 밤마 파 뿌비 쇼글 안다 콘속나 미즈 남도 소단 지단 디메비나 단다 만속한 상 레이어바 고르 땅 알아게 마소 다 된데 지 남부 규제기 남부 된데 지 된 다 대나는 게 지에 뭐 좀 세게 개개 되메 미게 고갑디 미게 규 네 돈다라 노스 레고나 루게 규리에 돈다라 소주 게임에는 쉬엄 차상게 루브룹 제집에 고갑되는 시티 디시엠으로 한테 수상 오는 날 쓰는데 진지 반팔뿐이 또 밤 안에 어디 삼성게 나버지 용기 뭐니 가리 인상 또 단대 소수 뒤긴 되면서는 소 딘데지 용해야 되니 콘주 게리나 그래 봐
1: 게라게 두질엔 비타 수사다 게라 코노 순소아 때네야 게라 키라게 지야 베제다 근데 간이 계세 신조리다 게라 키라게 라니라야 두질엔 비주아 딘데다 인습지 그러가게라
0: 제제 땅 가라게 미지 대나가 가신 체제가 니 셴마담기 담주데 규제 디르게 니 람부디에 대는게 배송 후르다 체제 다 딘데게 돈나서 레케 강부도도 공 남부솔 티네 딘데 진짜에 맞도서 땅으로서 딘데 돈네 중마송아
1: 그래서
0: 다 딘데게 배송 슉침부요라 땅아래게 공 셴띵네 땅은에 보게 셴마담기 규제 이나다 셴바게 돈네 이나 강다 보게 규제 람부토들은 아래게 다 셴바데 강 탁자 집에 야르광 다르베탄 토비게 셴죽 소르지 딘데게 셴바시 켜지 그거나 좀 독질해 주셔야죠. 근데 근데 셴바 돈나서 못도네 돈나서 괜히 좀 맞어. 미스터 파티네 냠도 된지 대인 디지오 말로. 딱이나 고니는 거 보인 거 셴바탐 안 땅부터 니다니. 제제 단답도 롱 돈나티. 롱 계주 견내다. 독슬이야 샤르 디낭지데. 근데 인도 좀 강 만족해 빼고. 매도 미로 밀레키 강 만족 보니 오라데. 한숨 따딘 상막에니. 매기다서 상막을 좀 쳐서 텐데 신도 좀 상매 셈낭 텐데 셈고 삼삼했어.
1: Yes,

탄족 바보라 기마조나 타작시다 라잡다오 마자이리 타젤로다라 라마조나 당고 추추다 라잡다오 마자이리 타코제다 라에 다파이다 타코제다 라에다오 파이 탄직테

다 타케 사레보 홀란도 구체 나오야 타테 연조다 라 토마라보 메르다 탄도바보 홀라 간조나오야 타티 연조다 라 카카라오 장초 다 중고다 라베하 지체나오야 다

사게게 아 투르킨 고워자 신제 여러분 얼른 도미네 창을 갖다라 골라 아두 미미 아짜비 다크 푸다 다 동게 투르켄 드라바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케서 너베 덴두케 라자 타바 할리 미서바테

0: 고르이 윤은의 직접 소지 시진핑기 송시에 캐진라 년배지 나랑라 심슈 덕게 폐신 규모 체미 탭충 교신별은 부로 치미 덕급 랑제 당기 미망기 고치대 퇴동 롱주자 카시에 기능 타르게 집에 계급기 롱자자 카시에 제디 규베 소레 젠기 로규 규림 규 살신 벤조르 종류룽아 공비 총하다 지조 윤링 때링 총배 무자르 친분이 뛰베 동과 미리기 럽진 꼈다라 그디 동과라 나르 충용 매베 외동 초베 뛰남은 유 안주 당기 구지기 기젠 치슈디 타종 야보다 폐주 야보 공비 야보 동과 지 제대 당 중앙기 터주다 구지카 치무 치신 튼도도 큐바 제주 인시 죄유 개용 직접 소소 지자 롭수부 삼루 첩시 니지 추 추장 림바 탕부 덕시바 허즈 량키 직접 소지 시진핑키 농어자다 주민 아이 링 베드 플루미 체디 동과 미리 럽진 자다라 문주르 용외 럼부 양타 대대유 세싱 슈크다 덴베 까메 대퇴지 나랑라 싱규 친부 팁중라 딩슈지 킹싱 조람키 레왕 탁주 집에 낭둔 스무테 문에 도충 안수 레수베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정규로 체든 체디 수베 체림기 무주블라 덴네 중국 남베 팅럽젠다 계급 돕진기 갸다르기 차샤라 체지 조규 인시 주유 중앙 시팀 우린 시주 심주 주기 주장 슌바 차이고 생키 직접 소지 송세 캐진니 마그스 정로기 외동 초배 천대 이제식시 당기 소진 주기야바 초준 랑제 당기 직접 소지 시진핑기 니지워 갸지 미망기 고치대 증링 용기 통난 집에 럽지 툼제 랑바다 중과 미리기 럽진 갸다르테 고터 메바다 딜레 응아르 충용 메베 외동 초베 뉴남야 응유 시팀 탑조지 레지바식 인뱅은에 심슈 땜보다 균투 베텝 겐지 두바지 제대 뇌쇼 요구 계급기 땡자다 지조 땡닝라 송종 체조 인시 제유 직접 소지 시진핑 키 중국 공된 당기 롱오자다 주민 아이 링 베텝 치진 은앙 삼제바라 되유 로규다 미망기 중국 공된 당 담배 저외 교진니 랑제 당라 시단다 첩시 돕쇼 현다키 젠다 체베 표중 캐시 덴베시 장매 직접 소지 도다 바르숨 죽을 때네 중국 공된 당기 지치를 준비 저외 성화 되베 랑제 당기 도다 바르숨도 돕다 덴베 사뒤 뉴바다 공부를 지슈 텁진 뉴바제 균종 체조로 갑조 세된다 시진서 코든체 유지 되나유 천재부 시시베 시장 수진키 직접 소지 중국 공산 당기 외동 사미집라 뛰토베 표준 캐시 축 세든 띵섬 남괴 나라라 박자 하장서 무샤충 딱다 표준기 캐시 대다 덴베 왕키 당 중앙기 또다 덴베 고지보 랑게기 멍시 심주라 멍의 동수 균제 미바라 치로 당와다 천재 직수 교주 띵섭도 당외 천재 차샤라 로규령 신기 총재 토바다 로규령 신기 포교를 총와 사두기 총재 개진 직주 니둥아 튼바 천재사두기 초용래 비두 공비라 누부진신유 지주유 중감고리요비 리공 등위기 균된 내둔라 토담치긴 소지순바 리공빙키 당그조진주기야바 초준 랑제당기 젠더체베 비중 캐시라 된테 중감시베 조경체주테 직배슝루네 락랭기파라 로규정신다 축교르정신 균용 정신 제기 균도 용교로 끄디 당외 미마만조 인점기 코리오 나르베 렉수 침받다 남가르베 응오받다 지부가르베 장와 주문가르베 당와 제수 교류 만주 직접 소지 시진핑기 송세키 진기 공돈테 중감 코리오라 송종 집에 레둔 카낭 라다르 튼규 딘디 체디 지도 덴베 중국 조준 체비 진념 덴베 체시테 콤바르레신 지도 덴베 퉁의수 교류바 체교시 주유 중앙 지도 레둔 비 송둔 팅기 조린 린지이 만주 직접 소지 송세케 진기 공돈 롭종다 라다르 체규대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다 라다르 체규다 송지 텀섭 체대 중국 공대 당기 지치를 준비 금쟁 가인바 시도 딩섭 체받다 로덴 규르밍아 중국 제주 덴베 지조 링로기 지조 조종기 럼부 토 규바 사다르 체공기 땅주 종라 텀진 야부 체바 등주기 시림 조종라 니지 체규로 흉린 겨바 만조 공부직도 제바다 만조라 샴디 슈발레 듄카 레과라 두바지 체데 지조지 미조 민접에 도구드 지둔라 제교르 차고이다 탁주 야보 체교 인시 주유 중국 공산당의 로규 점등 강기 군진 리종 연기 中国空战党的罗局战争抗国企业龙业人家级党员来接巴达满足的期间及做不到的四段民的开进结局你对我战争抗敌的具体中国空战党的军备各自特教抗移民西道接巴达中国空战党的托别活动把的为中间了开林抗力积极于列进安处急救手机习近平的松懈开进的共同罗中的拉达的定时接巴达习近平的登组公巴罗中的拉达的接巴
1: 特朗普塞尔维亚登局，美利坚联邦集团操作总统级别登局节，列管了举办的共产党民三百名起，罗兹基政局总共一百七十一人参参与。习近平起，特朗普塞尔维亚的江南塞尔维亚党的建制的领军，我们就用了七八的中国共产党的用意，新秀点不的，我对别的七个别浪家对不的，你把图，党的现在是别凶了的。
0: 现在冷却，现在特区级军权的，你把都迷茫了点呢，罗局级吃下，乐不起对吧？你把都定局级冷不脱的，人家的战略了，可得胡大脚吧？你把都美利坚联邦集团操作局了，军队啊，规定动啊，你把都党权用来，人民用啊了，军心人民啊，规定动啊，这七个月是人数难有。加急党员来这边，急救手机，你把都七个月把你，人家卡塞你这一天。
1: 团聚也不切的，新秀点动的，别的后面七八的，刚挨的人家的没着吧，龙族的不能浪浪出了吧，没着别拖呢，退了的密码了，我弄没个别，从这三十八军阶没把它丢就引些教育。中央指挥的结构的位置，当时是属德国抗的主任宣布马占奇，按照急救手机习近平的松懈开进的共同，拉达的团聚他就不切的，跟着的两个差都扩了吧的。
0: 党的培训体系特别动了，党权用的南北共和的军用方面的规定动了，运送器没办法的，运送器没动了，运送器没对不接了，实际都规定动了。党的迷茫的忙做完的，晓得的这话什么都动了，迷茫的钱都别的不吃就，我们才退都动了，运送全部的，穷人了，钱就他就都吃不接，钱的党权用的南北共和的，西林的忙做的认真度。
1: 鲁迅吃着规定东局人解决于，前这部阿美这个领枪没得，家族节目领枪是党支部党部书记处党部处长彭派义。急救手机二百多，美利坚联邦集团操办对局了，目前规定东局是连锁难有。铁匠案子，党的天阶级阶级人路及资深的，人民集团全部团结的级别，陆局的领个来管的参与，陆家人的军队据我所知被集中过。 急救手机对南外，可能是比矿北级全国的，可能是比电价级全国，可能是比西北级全国，可能是比军用的全国级，全都缺乏了。这个特别忙外，专门去外啊，唐林小心有。江南三十八套，按照美利坚联邦集团操办对比，哪能没被明确确实标准后面签的，证明了中国落脚的中国趋势，中国读书界立即是标准的解决于。
0: 借用平面养殖连坐，赞助部部长杨金奇。按照急救手机习近平的松懈开进的共同，罗总的科娃习主席的，党组军旗，你这吃着军权的，把没有切记交办吃着热的人不，拉达的定时切的，平面通知了忙不了，通知的你这天，党的各了年不的，党的结束长的，党的集中的出几天，平面进行处看不多给我的。
1: 表面的七八寸，错了头发的，娘头白，七八上不的，七八五嘛，点点啊，也不着个，谢绝有。空军的做中央的阶级制度，比阶级增组处处长郑月月一，急救手机，松懈难为个，党用的巡逻路通进的，巡逻路辛苦路，巡逻路夹脚的接接个，阶级巡逻难的，普通全部一了抢我的，退了给两间几部插定都可绝了，规模当个是点难有。
0: 按照急救手机，按照他的派出所路了点不容易的，巡逻南京那几天，罗点居民啊，当给搞了年把的，当给解除长的巡逻南，开工卡都别的起不来吃顿的，江南三十八套，罗局的退休真多的也不就不就，冷缩点呢，冷不定我的，铺上来，二档出不来，七个月是送油。
2: 这个裂口呢，比外那次，习近平去 给四江路管理我级别，不用阿爸，为着级别增多，再几年。 Turki gesa angalar gongso chebashi. 初秀关注起习近平起给四公路国令我西边不用阿不你可用他马拉电表国内习近平起求着三边中国开球电表即做人路给公别重振三把村把级别王炸电表松松级更新孙杨电表国内江南三边套起中国南边停着建起日边雄路他拉林文不他中国明日起，两王九天总别都西塘区写了固定动物贴，随着丁字是不是？中国塘土鸡湾清晨总理罗恩俊良跨入外各地了，结合内部停车间就做了前年，也是公路过去两秒标志七八天，七四天平均一千条小七的动物塘，光皮起特区只推了固定动物。六塘之内停车间起两百套居住了偏到右边，我在闹事。
1: 这个内部呢，被问你出。短期前期省大头根王宇昌他路公路过不住了批评语看公路脚边一个马能修不得有你到间的盘囊女婿不能够听你都弄动外出立即开清不配的前期人不躺不下把马赛扩大将听你切个来给的把的语来就是能外界看给前期提到我们说今年没修不得提来多的落出就怎把上能的连连拍拍头马王没把的立即配念修语公路国主了配备没事听别没没见着王宇昌来就路严肃没能控安徽小总给听的叫所有公司今年的选拔的公路局业绩给控三多了大局不得了没能修土不得可以没没特殊不行的求的有这东国的恶中恶界落了结果给三位啊三位呢怕能了配备铺地本个做不得王宇昌卡马给三位呢怕能了配备普地本家的营销二倍营销三倍呢吹不得空气普地这就是的养这就是的让地本就路不说人家七百来个艰苦难有各地就有你到前几那么多年而里吞三倍怕能女婿几那么多些一没的让家的卡公司听忙注意的马顿这些开进卡了过度八的几个月王宇昌起有你到前几那么多托在明你这松动普通的月吧的俺最能住托在米七只短筒来普通的米了两百米就讲托在米七只怎么来立即米呗有你到前几能住的多了吧普地可能偏不来没得写就有普地了的呢各地的怎么能托多龙东卡书记女婿能住米吧所就的王宇昌说卡堂不罗马村我呢就那天里各度给门那去了出席前呢短途就有来没得吧写是王宇昌起各地就安做了恰恰呢村家县大没别九个的各家呢铺地扎树七八的一小期毕业时的村家准备的呢总的七几月解决于村的总的听忙七八句王宇昌你本家的人不堂不拉在开进了九六八的江西上饶如有你大间的盘南女性那么多多弄动物连个拉得七八的阿语七东国家出租的松路呢七东国家出租的批略派的王宇昌年在营销那边，我接受江西上饶的福建漳州路有你大间的盘南女婿，能住多龙听你当月。没得前期，我在推别王宇昌去前期人不谈不下不嘛些，落住没定空呢，门面扩大不如为实际浪月。前东国家对就听松了了，王宇昌去落住个人去门面错不来，卡车的三年数两个的落配不得。从小总给加速公司的规定能玩吗塞从你把居民行能有王宇昌给当给谁就能扛起谁的把提起养人我们十八级的天没被当给扛度居个在他的不讲起不来三家的扛压没解决有小总给听爱加速公司王宇昌给来了陈俊奇王宇昌给军徒早顿他几度送行月被空给明托了无助七百干部设计月经两个题扛来讲拉过来这个月解决于某些听你大大罗西就行了请讲王宇昌起人你的切记听这讲利用媒体你同就见了那个借用的某些听别蒙面切定透过独立切据国赞别他是空给包围切记闽南的人心图西道穷于切记过度别呢给他团队没念完了当了老三那么大的给谁没把他立即比较听你公路过不住了配备没跟着一起空间当有些给他呢当当几个路配备有连压血的银把的
2: 第二个空呢比为呢是中国共产党五年呢龙家团居民

0: 당당 개그로 표현해 육련 약속이 임하래.
1: 디글레 쿠네 비외네 츠 중국 공산당 우니네 롱갸탄 주민아 코로와 정대병아 당기 지기타 당다 당타 당나 쇼베 탐제 시제기 로규기 중공타 딩서변 낭퇴타 투적기진타 원유비시 당기 저외 지침 친부시비 점등 차시에나 당기 개용 팀의 소진 팀짐 중디 투수 이참지니 당기 지기기 로게 피심나 유정 대표 권에 지미 대표시 벌지타 인구 이차나 소라 디니 당기 지기티 지통미 서드니 네밍 투상기 초수 균도 지미 피심티 중앙 대변하 원바체바탄 첩지 년조로 짐된 남자타 벌시미 저외 당기 지기키 우시 짐된 강규니 데모알 당기 지기 짐교르키 지치 루규기 규심 태갈 규륜 지도 주부시 탈제 띵키 서로타 다리 시비에 짐든 차시에나 당다타 당타를 통마로 충수타 균도 충수기 고로 응어유지 짐든키 응어부 벌친을 띠니 서로타 다리 촌다티 서부타 신부망 错키 人归응아 죄부니 당중央키 응어수 센天동을 바르키 규짐시부 세부응유부시 짐든키 터통 당다타 당탈 피규 조회 요즘 출기 각지 루규키 첨치 접타진바 말라 딘병아 원바집시 탐지이 통미 숨둔츠 시비에 좀둔 차시나 당나 수비에 탐지치키 로게 푸규 콩네르체네 당나 수비에 탐지티 럼루키 뉴고 뷰브네 원수 딘기 집에 바르키 규즘티 고즘딘병아 콩디집시 튜그 미적외나 당나 수비에 탐지치라 튜접기 당탐 깨부타 튜접기 캐주 응세 퇴봉의 유부시 중국 공산당기 베텁 듄규기 외통초회 제지응의 유부시 짐듄딩 듄지 제지승다토겐기 짐듄쿠이중니 제지승다토겐기 루튼기 미심구의 제지 지우듀토 응원바치부시 중국 공산당 루규 짐듄캉 짐듄부이 심주부신바 짐듄추구바 赵昭建기 짐둔티 공전등미 닝도타 대심티 원수통토비에 삼비 시딘토 교로와치니 데모어처럼 짐둔캉낭니 당기 지기기 피규 규정타 당다타 당타르기 균도 디싱 당나쇼비에 탐지치기 포규르 규정 따르주진 데모어처럼 따고타 냠리치비 규정추니 공전등미 통미 삼둔타 링기 규륜치도 주유 지성유부시 짐둔토 터통 Tumsi Gya

0: Philippian, Jungutan, Farency, Yiri Niki, Jungur Rogur Chibi Jeritan, Farency Yigi Ton Chibi, Tumungi, Jungur Chibi, Tunda Hajang Muse Tubu, Kuman Chonzone, Sargubi, Chibutsu, Lang Nu Chumbi Jamni Chulin Yubaton Yu, Jigjedida, Piju Chitibu Yubatan, Tana Lokulibi Chibigan, Le Labungani Chunu Toki Yu. 남장티 멍두릉아디 유무긴 긴구르와 허원롱키 사르괴바라 로교르체버 유 초고된 남장추기 랑눈 춘비 찬용딩지 미십주 시행을 기워타 직뒤 초고된 서지기 춘비 찬용딩지 미굽주리 기워타 딩징슈기 춘바라 미갸등업주라잠 유지타 공기 나주사명을 제십타 제유르닥 제십지체바 규 천번의 뒤엔비 추뷰제타 추체륜바라 게린치기 유지송도
1: 조된탄 중국인의 냠레 오윤행강키 주시 조된키 능시륜친수르바 하바샤나이 서구베 제지탄린치가 중국이 조된소 어렵게 급기 초보인바타 중국와르키 저와르 흉륜계 교티 어렵게 급 랑외기 피게러 편도유 로게신 체마뇽웨 군도 침표둔토 초니뷰 캡폰카키 냠레 모투 딩섭도 동아타 라단체네 팅접젠키 초스교티 초니뷰 미만라 티웨 디기 준바타 미시기 야튼차샤라 군디동구시 주유비시 하바샤나이 팅아 중국을 섬지 팅망치 뇽유 콘키 항상 왜 남겨토네 중국의 차포로와 다르키 피게 총재라 딘반체유 콘키 중국의 중키 그주 큐용네 딩섭도 동교로 균체미발 군디동화타 추세토위 지조고이 갸치르다네 랑기급기 내추탄찬비 중국 남비의 팅섭진키 조람식 도유라 점린계급칼러 피게 당염리기 고급 티웨마와 준유지주유시 하바샤나이 슝람토규비 중국 뷰다랑콘네 조종킹비 중국 총소파 딩거 점린선의 카키 중국 피게 초톱 다제조딩키 슈누 티웨마위 개이 종두치바타 중국 규규 저와치그유 중국 이왕 구수치위 중국 팅지 조뇽위 민남가 중국 종두치그유지주유시 하바샤나이 시디니 중화이시베키 나르유시규식시 중국계도업체와티 계급카이기 피계러 펜버유바마세 계지시디르양 도부슈 땜보네유 중국통도팔숨토 시외탑라디네 주시탕주체교탈경체디 계지탄서쿠이키 랭망웨 내튼티 통도팔숨토 계첸텐베 누부둔베치그유 팔레스틴키 내튼티 중국초기 장샤조경체바 조딘소 어렵계급기 체투 낙주톱유지주유바타 콘키 민의 성신탄 포교치위 점린디르 중국의 계지 남배 최둔배 댄링교체 티웨자친토 교르네 갸치 피게 조신비 기급기 양우기 당완타 딘자 피게제기 기빈 송경체교로 갸벼 눈딘 체유비 문진나 유비신 싱글링게 콘셀리 체인연준슈키 미마이가솔라탄 조가인 샴리아 링게네 모투 중앙롱 칭년 칭지캡레코 벽에 칠름토 구지슈베 리첸 현단남 센조나쇼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유
0: 바세강기 저니 앙다디 시비네 교제튼유타 십시르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 아지 명잠 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1: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도유
0: 铁拉这边这里啊恐怕也别别呢此人我就用途不止列个独自咱把刚果的选笔呢吕中用为马车看多呀浪果人高比你就来越途不得的地摊你起来给恰南月给你一万钱呢听过养家的撇血东途给过去这龙珠养事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事地摊你推摊南部滚都头南墙滚别抢完事情吕中给刚浪我讲给军心给
3: 地区的科里有哪里压得住这地摊去中国俺做仓美俺们都送用去北中龙城年轻里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时期里空着北给里正举动写着
4: Hangi Lungqingzhe, Sibi Lan Yi Qibi Lianqing, Sibi Lan Yi.

0: 친나나마도 로촌 초보 주무여다 근칸소 친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친티나 베존 론칭 닌친리코 강기 론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친티지 드랑가 시빌라인 휴주드 천노 시비 주보도 시비 종이 시비 종단지 난슬린 친선자 제시여 샬라 시진논도 니로
1: CB 조보
2: CB 조보
0: 지난 남바도 로청 조보 조모여다 다른 거 CB 조보 희비 난슬린 친노 지난 여다가 뉴욕가 협보 협모여라 다도 근진진급의 과다 제시지인 뉴욕가세가 남주 허자 주지도 예수가 가도 요미나 뒤친가 가라 다루론 소소가 협부 협모여다 친노 치원아 제몬 젤렌자도 뎁달렌자 로세샤 조인 렌자 이지 뒤뒤 친나카제가 수노이와나 간터지터가 강구이 힘가 친나데기가 다제니 다루론 소소가 뉴요 자노형제 산레가 신체유 힘가 니마자이나다 칸스 동보마인토 타차지보마인토가 콤바다 산성종리 산힝가 다동디기나다 오마 양마다바제시데가 탈로나지바인토가 뉴욕 평수 렌지이지뜨나 뉴욕가 생칸지 군코인바도 뉴욕의 평수 렌지이비가 추 자시 세둔조아도 통자 체중조아나 평수 군도치안뇌바다 탄힝가 쉰차다 다 지지 유지시 제디 들라 쉰차 뒤토가 뉴제 응원의 채나 더 긴시 메토제 심만가 빠나 다 뉴가 해가 로요 경제 야무 메는 야 진리 야무 히지도 던단 주제 칼라 네바 침보여 요미나 뉴카히 젠첸젠라 힌시여지데 히자다 침보여토 뉴욕가다 협부 협모여다 친노나 운디 파마여다가 거기라 후용다 제목을 세고 털었다 니치 이루이 추리 만나 뎁달렌자도 이뉴렌자 중히렌자 용미나 냠벌라 후용이렌자도 영친자 지지나 야무여 힘가 다치나여다가 뉴욕가 협부 협모여다 친노 운디 진다 루룬 수수가 준비하여다 친노 운레 농히 내레이와나 뉴욕가 협부 협모여들라 로조제 가스토브만시 다로 로조가 친나여다가 가스토비가 전나 용리 힘감 등우기 파마여다가 센자 코비 내레이바도 차제 다 기침부 맞제와나 다 좀바 친치여라 쉰제렌다도 코마노라 야초마초이지메리 코근저 마리 모키 마리 질렌자 던지가 세효냐리가 기차듯이 힐로 힘한가 등오게가 다뇨여가 협부 협모여다 친노 친운디 또 롱가 인접하다 롱가 협부 협모 친노 원래 노희야나 내리 휴지나 다뇨여가 차롱티라 빈토 친부여 힘가 지난번에도 조고 청초여다 늘라 친다여다가 다 뉴욕가 협부 협모여다라 다동 진진진금이 꼴다 실리

0: 아니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잖아 답을 땅 그지대 가 제모 될 거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니 호추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 해
1: 오시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쇼 시지이
0: 야몽가 너 dūna ngā tō tsāngmī āku lī pōng kī lō jē tsēm jē ngā māmā lā xiām dē chūwī lā nā mī pī chūyab zāng lā lō bjōng sā jī tē rē kō
2: lō chōng chōpū chōmū yō tā cē nān jā tā tā nī sīm bī lēn cēn tī nā bī chōng lōng chīng nīn chīng lī kōng kāng kī lōng chīng jā sī bī lāng yī chī bī lēn cēn tī shī
3: 我是想准银七七对土豆的安全连接年班格斯学下面听安全连接年入西比综艺
2: 罗城主播周梦月的德仁阁西北总院短剧对村农电话城关区学罗琼罗城主办警察宁巴格罗马希日这把一支笔马文笔普桑西巴多电话拉萨罗琼当波罗城主笔警察松巴伊罗马电拉这支笔普桑西笔罗城主播周梦月的个普桑国这笔总院宁短剧音 完了,电话城关区学罗琼,罗人主办警察宁巴格罗马,希日扎巴格之徒,马文比普桑西比尊严短短记忆。

0: ngasundi ra la xia sa a tini sa ma rig badal ta deba ding ta ta lon sum ba ta tha ma lo na che re jina ha chik pu te ta zo me kher chang gi zon ro ba shi ne ha de ba shi de yin di la tini jagar ji a tini yige ge no la yang ji tho ma ar wa de yin di ta gen de chi be ge ngasu yang de su su ma pa no le shi che wi ji sa la a da e o a o se ni yang nga ya ya ro wa de ge no la ta yang tang bo a te अने गेंदे चिंबे क ओया हाग चोदल हादे चोमे खेचांग जोंन बुचिन थाबा यांचा अने हाग चोदल चेरे जदा ता देबा चिगु नन यानी कोनी देबा अने शेकाची या तने जिनसे येची या शेतांग जागा लिन ना ओ तने साजी ला इंगे परत यांग दे सु थ्यु गो गस तने साजी चोमा ला चेरे से दिला आग यांग दे सु दो मायु बा येना साजी रानो सु सु गानि जुते या मा वे जा ता पेला तंजे के सुयु के नाया मे बायन जा अने आते चले दे दे अने आ हाग तने रोजे छ दे दे ने सजे के नता या या ओदा तने छ दे रेस तने ठवास बा दे चले से दे ल गेंदन छिंबे के सुंदा नंग ये सि बायन ना सर दे ने भी ये के दे सोला मिक्स को कोला ता गांडे गांडे यो रेस अ ठवा जी दे ता ते गेंदन छिंबे खोरंग दे दे बा नंग ये सि बायन ना अने चा चा चा वा या सा आ दि बा 초마나 치르세디 아니 옌다 만다와 치르세는 콜라 짜다블리니나 짠츠세나 안다 야나 짜닥세나 안다 야나 짜락세나 안다 너나 아니 짜라서 버티소도 만다 코라니 미세 그치리 따르 여바리스 데 영겔 하버도 니치 지디니 이게 니 버티소 노르다 근데 여레스니 게니 지비 소마리 데인디르다 네소 짠츠다 짜다다 짜라라서 반데 그 따데소데 치르세디 아니 사드 지비기 이게 옌비게 다 빵닥 존나 버티 그래서 인생에 다 겐데지베 루고만다 하나 와 드리지 좀 말이스 그래서 때 아 다 공군 혼데 단데 그 사히 자지가 난데 와 같이 되래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 린치지 향라 몬티 안치 린치 신저 가스히어
0: 다 드링 가스 바바도 처리해서 드리다 퇴무그 양색이 얘기 돼서 때는 파체 위지스로 다 다트비기 땡지도 간절신에 잠바래스 다 디고로 말은 바게 되지 대야 다 퇴무 삼보자게 되게 되라 뱀의 신다야나 뱀의 쉬죠 그런 끼치 이자가 당 돼서 아니 양색 선지 속에 나나 딘 대자는 맞아 다 얘기 소소게 신이다 시조 나게 신이 다고 댄센다 고르지 바라와 근데 직바 맞아. 아니 이게 소소라. 아 딱게지 당 소소라 고로 토모 많이 밖에 되게 되지. 급다게 이즈 쪼르심이 신이 이니 이게 돼서 빼래니. 아니 이즈 와 즈바시. 근데 뒤지서라 다 녜주다 진주 미여다 양주. 어 근데 고진도 진 최다 나이고 조출 다 대자는 맞아. 이니 이게 그 부모 많이 그 따지 야와. 아니 샤치가 나야 라소비 아니 다트비가 다 나야 계속 다 다 되게 달라 코나 그 주바 인색 다 오나 템 삼보다 그 던제겠다 이게 주바는 냐들 다 주비 된지 제요나 다다 간제 같은 제요리 간전 제요리 좋아 배운 거 다 될라 난소 용달라 아 아니 템 삼보다 그 다 주비 된지 제잔요 선이 아 다 로직 놀아 용라 된지 시게 다데 간데 레세디리 찌 데스 산지 장소 그 몇거 야설 야설세야 그 아 코랑 그더니 대지 전에 대가 너나야 템의 그 다리비 대지 제잖아 아 아니 꼭 서버신 수요 니그 찬이 벤치 치지 녀마 그 잠비 리치 준비 안 보고 잡아가 너나야 로벤치 이기 여러한다다 땡치 여러 기비 쪼르종아 디셔 레저던 고던된 제 어다 던적 순치 나야 다 옌바치 처리해서 딜 선다지 짜 코랑 그 너나야 아니 배가라네 자와 제발리스야 어다 측도 된 거요. 배가라네 자와 제발리스. 띵들 키바 마보고 다 자와 제발리스야 안들라. 띵데 아니 되면 그다 다트비기 띵지 자와 제자요 사리스니. 나도 지바셔야 돼. 다 예. 나도 그다 베게 그 좋아 그 제들. 선지 받아 당주 그 다트비기 띵지 띵이 그 놓나? 아니 고젠당. 도젠. 양주 대마인 바가 다 메인다 식당 제발 라서 번데서 주당 죽고 다 나야 마보지 산다지 용구노다 시보야마 왜자 베게 놀라 베게 놀라 여대 봐 왜자 산다고 놀라 마세와 데가 데라 뛰나 아니 산다자 많이 봐 되니 다티기 띠지 옌디요 바데 나서다 지바시 세바시 다 된대지 단 너나 공기 진세 된대서 잖아 때니 아니 퇴미거다 아 용 용수다 비게 다티기 띠지 진 제바리스 다 이나야 다 시스 자볼란다르 말아서 바지 가슬라 아니 나서 그 띠지 마보지다 되게 되라 아니 메바 차서 돌아셔서 봐 어 되게 주름 쳐들었다 다다 민간 통도에 비게 선지바다 단주가 자와 자 마도 아니 옌바 주보야 아니 대중한게다 냐서 봐 단 돌나 다 던제지 그 돈이 선단이 조르시 비게 던제 그 다지 비게 이제 제대 다 팀서 못 하고 안 제바시 단 제니 메세 아니 팀 선보자게 코랑게 티켓스 아니 코랑게다 로마라서 봐 대솔라 다 선다게 친인데 다 간라 간서 빼봤다 간서 지바시 되거든 지바나 보시 되거든 다 왠자 쯤보기 티켓스를 다 아니 선다게 제바 만제나 쇼방게 다트 리바 페이지 다트 리바야나 다르비 콜 텐지 대단 제비기 텐지 요루라서 봐 간에 마주 봐야 되잖아 대 말레스 다 쯤보기 티켓스 지 자유 찬이 선다게 친인 그 준들 샹요바 마제 선다게 라니야 아니 간라 간서 다데바 다 왠자 다트 리바 코랑이니 해 야바이나 자유 찬이 다치 용서 자도 바디 다 선점 진도스 선점 진도스 대강에서는 담보대 다 시다 도시 능보세 아니 다 용달랑 가서 자주 많이 있어요 다 저보 되니 추송 대신 예스지가 스테나 파야 그 던데 그 태가 로자던 데야 이 그 던데 그다 된지지 왜냐면 너 선다 전 제발라서 봐 감 맨나야 왜냐 배저 다트지 바다 하장 그 제와 체디비 그 던데 그 된지지 되니 자주 많이 있어야지 Nimbati Shira Toji Chimbo Seyajur. Shira Toji Chimbo Seyande. Zai Chani, Ani, Tike Tejita, Loben Teso, Jagaji Tenji Teso, Bilsu, Joyung Kasila, Ta, Tike Teju, Beke Dang, Ani, Lijet Keni, Ani, Keni Hinshirka, Azonabashini, Dikjabegi, Ta, Mingzwe Kizonabashi Chani. Tien Tisla, Ta, Tai Dang, Mingzwe Tsunze Lasoban Teso Te, Dati, Rikba, Chalachi, Kachi Onabashi Chade Yoba Yenza, 제라도지 치모세 안디야 되게 되지다 베지 다티다 제와 그 아니 된지 같이 보지레스 스마테 다 로자와 제 친족세야지 유여바 로자와 제 친족기 아니 니제 치모가 자와세야 된지 그 다 다티비 된지 지저여 바리 다 카시 근데 제 친족이 짬바이야 세게여레 에 다 연달란도 파지 에 제 친족 코랑게 되니 자가 그 계획톤 비일츠 저데비 된지 진사 근데 니지 자리 다 되라 되니 로자와가 빠지고 제바야 잡았어. 되니 니제 자와던 제바데 이자게 찬이 해바이나 고 태가게 자가지 자리바던 자요 바지 제데 왜자 디그 난게 주자 난데 마무지 아니 베게라야 하자는 녀랑 코아다. 되니 단 님바도 쳐르잖아. 때마 시대지 가서. 다 때마 시대지 가서 원도 담바이나. 로자와 런첸 잠보라서 바데서 그 아니 계사치 선바라서 반 제바데라 되니 베지다 다트지 반디 고 페지지 고로 군니바 가만 간서 태바. 다 왠자 디갑지다 치 토마르지비게 다르지비게 땡진라보 참생랑이지디 가레세디라 다 용랄라 머트뱅지 자나키르티스 베케라 젬바 예시타바 세야게 자가지 뱅다 쳔보 콩기 짬비 마고 쳔샤 세야디스 뱅다다 다이 쳔마야 세기요리 뱅다다 다이 쳔마 딘디르 머트뱅쳔게 짬비게 마고 쳔샤 세안데 양 코롱고 농건다 난데 파치와지 퇴무거다 선다지 gombi nyingboda kur tundeba maze yen ya kur sunta ke yungu nona ya masawa ke ani tene inge tre lasuwa mambo chi chi chi chi tan dike nono zarda teni ani hiya yaba tende chiri tenji nda balin senpa yina hachang ke ka chenpo chi zogu yore nda tenpa sheda chi kasila ta chi chansoy rangi ke peji datetan rebegi tenji ka chen chad yore tene te chanla ani ngolo genzebi ngolo zawa loden hira genzebi 다이 년코 디바즈야 어 데스 드네 디지라 사샤 고만 나가게 야자 로비 스이나 쯤먹은 제비 이게 라테 시바 덴죽스야죠 이게 라테 시바 덴죽은 더 답하는 쳔바 이나 그 양설 소소지 자게 셴이다 시바 그 쨍 아 이게 소소가 나로 그 젠슬 아니 찌이단 도이 라서 봐 소소가 덴슬 대잔다 마치 다 베이크 놓나 그러 라도 룸 이게라 난라 같이 요메 어 디고라 코리 쇼동 그저 담진제 요 바래 어다 코리 그 안 돼서 나기 싶어 있나 아니 비군 라두루미 그 이게 난다텔라 오야 지티 제동 되냐 이게 향아요 센 고르기 쇼도 되는 제발 드네 디 지슬라 아다 사자 뺀데 끈가 잔지 어 고르시 다 사자 뺀데 끈가 잔지 그 드란죽다 어 드네 직더 라소 반도나 다티 던데 그 용 던데야 요바리 되면 자 쪼데 처리 되다 사뱅 그 이기 요로와 세야겠다 되지 요바리 다 이기 요로와 세야 되진다 다 베지 다티 리바 그 체들라 하정그 드니 갈치와지다 이 대야 기반하게 최드니야 내가 딩조다 닌저시 비가잖아 최기 첨보요 되게 된데 그 드니 기반 리치기 사페지 이게 좋아 양이나 선다지 여버리스 여바 맞을 때는 제바야 드니 요체리스 진선체리스 사페지 양에는 페비 니마와지 기저치 뭐 론종 치상스야 오 되게 난다고 놓나 론종 그 짬비 땅주근 제바지 여바지 대휴스 대잔의 맞이 아니 가톡 그 까담바 대식자야 되게 난다고 놓네요 그런 춘춘이 비가슬라 아니 선지바다 단지 중대서 로조시 비가 양 미스지 이거 대들 다 대소라 소발 때니 사피지 양행라 아니 선다가 짜요 봐 맞이 타는 제바야 아니 중요사리스 대인들 사피지 이게 그 좋아데 선다지 마베 있어야 돼 자원 되게 말해지 원래 사피지 이게 그 좋아데 처리세 되 당한 안소 미스리 이토도 이제 예비가 선지바다 단지 중대바가 놓다 토마고 전화 보든 드레스니 너나 선다지 마페데 얘기 좋아이 세야 지다 선다지 제바가 당아 통디 예비 그 선다지 제바가 토마데 얘기 좋아이 세야 단 된제 그 자위 찬이 얘도 뭐라 닌다 보지 쉬어 봐 된제 이들 다 강 따르나 사베지 얘기 그 좋아세야 단 된제 그 땡지지 에 사베가 다 짜요 봐 데라 때니 아니 선다지 틀린다 찾되는 거 아주 제바는 거야 너와라 아니 니바 어당 니지 니바 니지지 어떻게 봐 어다 던지지 차대요 예스 드네 디지스는 아 드네 가담바주 위발로서 상추 얘기 있어야 그 딱히 받친 뭐 되게 아니 양선다 이제 받지 잠바 난 되게 놀았다 사뱅은 되나 뭐 뭐지 숑아존이 내가 가야 뭐 뭐지 이제 받 던지지 드네 위발로서 그 선다 이제 받대야 아 아니 땜바 시대가 놀았다 이제 받 나시 그 뒤지 이제 받 나시 그 뒤지 이게 요아 그 상했다 선다 이제 받대 위바로상인제비 그 언니 선다진 잡았는데 또 하장겠다. 다 침보온다 보지. 다 침보. 대지설 다시로 뒤에 쯧딩 박으노나. 시로 찌똥 주자 자 자승 잠든지 찍으노나. 아, 드니 날린 뺀치 괜초 치다세야. 공기 아, 다 선다진 잡아 리힌 망지 노르버스. 아, 선다진 잡았지 담바래. 단 드나는 거 주대 배쳐 다트 때 가드르크 남니. 아, 신주시야다 가드르크 토니. 아, 아니 아, 뺀치 짱야. 던지 그다 쏠때 휙 침보신다 슝바래. 날린 뺀치 괜초 치다. 디드로 나니 벤치 긴초 지다지 리히 나지 노버스야인데 베지 다티지 페렌트 그 니니지 띠데바이나 나 하장 거다 같이 여기다 떼지 노버지 차데바리 진짜 치르잖아 코란 그 응아리 쳇다 다티지 바게 떼지 맘보지 알아 아니 코르게다 가르서로 그 제기 존니 다 대소고 노는 맘보지 다 코르 타지 휴치무지 되바 어떤지 아 디레 뒤딘 방금 디지라 짜드 전체 된저스 다 세라지 게시 침보리 고리크 선지바긴 제바 근상 공전세야 지다 아 되니 단주 그 시제 측제 마세야 어 된지 니자마시 단 던니라 되니 아 아니 베지 다른데 다트크 페르테야다 아 시탄카는 나도 간리게 그러고 양 체는 세바지 그 토들다 빠르게 얘기 좀 하고 자도 전진 된데 그 근상 공전 네가 놓나 나니 베지 견주 치다 총아 존니 어 다 데고라 지리들 할 레바거다 가자 뽕송 그 토니 어 다 아, 땡기는 제발. 땡들다. 땡진도 하장다. 아, 드라치 못지. 하장 드라치 못지. 땡이 뒤지로 기도 딘자 해지 해게 걸로 뒤에 제발 놓나. 아, 다스도 뺀지 둘아 치지 나와서야. 다 아, 니바 땡집다. 뺀다 침 고립해 봐. 다 고리크 선다진 제발다. 드라치 아, 못이 튕지. 선다진 못이 튕지. 세한데 기도 딘자 해지 해게 걸은 제발. 단 내가 놓나요? 니지 기파 마모지. 진대세대 쇼가즈는 걸 가게시 봐도 영경 하버트 다들 이제 된 뒤에서 뭐 뭐지라 다 고르긴들 아 되네 다시 이제 봤던 듯이 Tindra ta nananin go tsu te ta peji dati riba ka ta logika chedla. Ani yunu to mandra yungi ka se la ta tsawi chene ta chanta cheshok toni ta mandra ni cha pari. Ji tata rinche tindra ka luk se ya ji ta sata penchen ji luk se ni. Wata trasi ni ji luk se ni. Dati riba ka uji ta luk chenpo ni cha pari. Ni cha pari. Ta tiga no la tata rumbu che ta pala nchwenpa yina korante sera ka gehi chenpo yunbi. Ko yung chenpo ji heba te su kung su zong. Yung chenpo ju goa tang, yung chenpo ju dajo ju nrotang la kuri zanday nani, ali zanpar. Yungi lhapa tu tenyang, tsema riba ka, ani ribi ju nrui tang, tsema riba ju kuro rinan ju nrui tang, sondan zani, dati ji nete so la kuro, ani chaki hibi goni jige nangar. Tengi tila ta, trati ju lunda tabaran chenpa yinna, zayi chani, tos ji, gokawa, tosa ji tini, gokawa nga ji. Wencha, Hachang ke ting sabo, nyalang kebo, wata tenri juya deba chadeo. Ta sabda lan suen bayi nina, sudi penche korang ke ta lo mambo la, ane peye ke sasha soso soso la penne, mamangje, mangje koro, yake mambo uji la, kake mambo uji la, koro ke hinju jishin basi nne. Ta tenri ke kesha teso je, mangje ke to ne, ane dati ribi ke tenji nze bayi nba yanza, ko zayi chani mang yon ju, shuchak ke, jo yon cher rangi ju koro, keda ke, an rotan da hachang ke tende ba. Tenri yin di le, Da dabalan tsuen bai nina tozi ji yang to lawa tang, manzo paba ji jinshe ji koro dashi tang, kesha unzui tang haja nga tund pa. Tinti ji yin di li ta gang dar chang, jati lui nan da, sudik lui nan da, dini soso la rarang soso ku tomo ma yin ba gu, dini chi shi, koro misa wa yo de pa tinti jiri. Tinti di li nana nungo su di ta, manzo pe kawa gang jeng ki jong dar la, ta nreji chi mo jati lu tang, sudik lu se ni, tinti ki ta lu chi mo nying rabo chi shiung de pa re. Waya. Ta ti ji si lo, si lo ji to ji ja tu ji re du gu lo lo. Ta ngu chi dama badar se ya ku kipa chen bo. Kungi, ta zayi chani, ta sudu pen chen ji luk te ye ya ye ni. Ani sudu hiang se ya ku tenri ki ta santa ji nja ba. Hajang ki ji di chan bo, ka si bo, nelang ke ba, tenri chi zang pa. Wa ti nga ji chan ya hajang dar chen bo re. Ti ji la, ti re che gu ba ga na la, ta ngan su yong ra la, ngu chi yang chi tribi do je se ni. Ta korang ki si lo ji to ji ja dun ji ten yin gu lo lo. Ta lihe jenbi wangbo ta kani sayi menu se ni ta santa jen reba tsoma gana ta medu shu wangko koro donjel kasa la godi ba nendi ba ta tenji kichari tenji ndanyi zambari ta tenji ndanyi tabalan tsoyi bayi na pen doi kansa na ta koro yonsi chade bachi yonke lhapar to koro dati ngi ju lalain gana la ta tsoma gana so peshe tanda tongi maka ta tenji ka tenji niri Tan dengi tabel dan cuit banyak ni, pergi ngasih kita tiga kerja bagi nol. Cuit cehi di, cuit jijin dapat jadi cari orang. Tini ta yang, tini setu lawan cuti jangso tu, senda jijin bagi ngasih cuti demis, yang dah setu senda saja. Tini, tadi lo tiga kerja bagi nol, zaman itu, hajang kerja bagi nol, kerja jisik jiri. Tini degi tu, sosial nama nob tenzin saja. Ta korang ke yang tu sah dengan gosen ni. Tiga kali tak, gajah bos mampu siapa? Tini satu lama, siapa satu lama yang segera. Tak korang ke, tini datang je tenji, hajar ke gajah bos tenji tambah. Nonton tenji, ide sokol lihi pemin cium asa ya. Lihi cik tanji sahur siapa? Kipin jenjens. Tajo ji ye ke ikan ni la cungzai je, apa tumi gombar ni bi jenjens asa. Oda tenji tambah. Tak desa guna lo misa je ceri sendiri. Ani ngaco syasi je kasi la tak. Tisu setan wa ada, tisu syarab ada, tisu tabu wa sini. Medu cium anda ni ke donsi kene. Tak satu orang yang ketenji kita, kuri ketenji kita tawas ena mudu, ketenji kita gunung separe, tiada dulu, dekalaman nobat yang jangan tawas. Ini tiada niye kita bagi tu elok tak, kalau tuh ini pema dojis, mungkin la ojek doji tawas ya. Kongeyan, ani ya kancil bayi ke datu bersih bagi ketenji senjut bayi ni pun doji, thami gunjeng saya dah. Tanju ke kani ni pun rasa saya, ketenji kita gunung separe, kalau tuh ini pema dojis ya. Tan daya, ini hajang kita sentak kau la, kita cembo. Kurang yang susah dia pa, kita tenje cah dia pa de. Ane dia jis lalu ta, dati te ta perasan sebab cik tu dulu pa de. Ta tiang, cito kerja tenje tenje kulo le. Ta tiapa jangso saya tu kita, senda guna ta ladang je ni de kahiy, seni miskan ni ladang je ni de kahiy kulo ta. Tini cipas samudang pa de. Tini dia jis lalu ta, ni ke cerewes lalu. Suruh cito jamet tenje tenge kulo le. Tanju kekan de ni je dreames ya. Anda zaman itu kan orang tak syarikat juga orang tak, iya waktu syarikat iya waktu sunden, ngaden, dunden, gudden seni tak syarikat juga orang, hajaran ke kasih kita ni, jadi nampak tak ni je, jitu kerja dengan jitu yang kita jitu kerja jahsyuk orang, kiwa mga sante jansu kata dati losa njungu ta dati losa gaten se ni ta tenje ki tenje

야 코레볼로 부키티 닥터 야 타니 버리와 다카마라 콜리 에보 나샤마수야 코레볼로 남품시 달라 야 제기 다리고 야주로 여기 에보 로보다니야 코레볼로 구양다 다모 야 단들다 쵸고 옌마두 른데 에보 두철라뇨

우디나 타송사 아보 오체파다미야 토레몰로 야키시 튼르 야미디다나 호나카마두랑라 아보 레두단로야 코레몰로 나소지리비 야쇼라단도 콜레발리에보 폰두다리야 코레몰로 봉순시기도 야

세르바세 호르드 원닝게 에야 잠노다우 야 코레볼로네 카단장다 야 근네보 몽장보닝게 에야 잠노다우 야 코레볼로네 땅서유타 야 속부다유 속다즈닝게 에보 잠노다우 야 Korebola ne shiru yuta Yaha ada zan yugo ma ada shiru yugo O jaham nonda uya Korebola ne malu yuta Yaha ten yer zan sago ten malu nyingi evo O jaham nonda uya Korebola kusimi yuta Yaha nyugu zan yugo nyusimba nyingi evo

0: 생각나봐. 샬라 내긴 구주 구주 대선 기자 기주이.
1: 뭐라 나타바비 내 교타적 고수지. 시당금 뭐만 보시게 나타바비 내디 내기 장바 실은 거지 세주. 대는 농축이 다와시래. 나타바바는 리고시이네 망다지 던져와여바 마세. 내기 첫 지원가시게 미설 내다 이버디. 처음이 나타바바 동남시구라. 나타바바는 시당금 로치총 강한 종수바다. 락버도 로주영안의 내시장에 바다. 야나 로지지 시간에 조주정에 바로 내딘지 와만 보여라. 나타바비 주지다 내다지 고시나. 시나 나네 코네 진지 나타바바다. 리보시 내기집이 나타바바 레니요. 대야 나고 요제니 나타바바나 파르치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네 나타바바나 파르치 리보시 장기지 내리지 오이. 나고 등연네 나타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정원 마이게 파르치와나 나고 오바다 나고나 오본저와 다조조와 소다 대기 야시 내다 농세 지린 정원이 나부 장원 나타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브르란 저와 마시 파르키와나 다시 토인 내다 파자 추부 주비 내소지 진이 성이 예야 콘조 켐보셔바다 켐바자바 르휴진 주바 나 휴지시바 소지 진비 나탄 정시라 시나 난디 뛰는지 군소라 나타바바 마보여 비메인 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도 저 나타바바디 단세 고두비 내지 있으리 데네 륜칸제 샬레 쪽바단 잡아요. 나타바바단 자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 내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소년이 나타바나 파르치와 세렌지 내다 야나 타네단 잡아요 봐서 너나 나타바비 주지 마와띠 냉간도 소니 따지 서부시에 고발리 뒹장시 주여 말해. 나타바바 주단나 나타바비 내비 낭사 마시바 lupo tsupur lupo dede laa jege natababi nade zene kama soni nga pa dena natababa chongwere shetanga ngutojere deja mafe na simbada benzama kanonhe nakona jone natangu tashegure chajiyo na simbaltu donjita lazi kanonga kwa shogde nakona tarishiba zone natangu tashebata yana shulogmi mahonjinja kwa simbada benzama kanonhe kato shone natakana nipa hajan yabu tuyento jere. Degi ngoda dagbi ngonso chu chami gyaja sheba da lare dhamo zhana nasan guzi pinto yere. Deja mape na shulog mi fangri le da sangri le le zama kashi nyandu lakbar go ne dhamo chaji sangri nako na tari sheba zo ne chusu nyeki zagi ne chusu giki jeje sunji shir tuyento. Wenja dadong nasan gami na layan fangri le sangri je gago. Kati nata shujindong baba ta, nata mbayu re na lupo shi yi chaasi ni cesu la nyan kachin bo yore. Deya, lu shi yi chaasi bi netan na ngodong shawo jiba ta, zan jo bo pa wa. Lu la unan baba, ta na jimido jiba soja, netan nguan jiyo bi, diye ka neba ta neyu kata jime la, junyo nyanko minka do shi ni nyusho shi ba ta, nata babi jujin daji sabu shi ko. Mi ganshi sagu se na, Shobwa tangshin nyinga rupi jeta, nyingu da gomo la guje kansa rupi nyingdo goba ta. Yana, shungu la shiloku tajwe mi, zhishin mi da, alo shun yin pinka jaba su, minbi kata yin pinjo sheko. Senge namba, xia la bime dama la pula yu mone ganda yu bi gos kuji. Bime lona jedu, nubi rangi ju bunwe li cha tuan jure. Dene bime dami, rai la pupin junzong ge neji yinji, diye jujin, Sangji Sahir Junde Meba Chabata, Moshi Guji Chuse Marishimi Jinshide Junde Meba Zubune Chashowari. Chashowi Chechwene Du Nginde Meba Da Chashowi Manyongya Jigwami. Chashowi Dutsu Rintongya Jigwami.

0: Lula dewa tang, semla ganang xiong na, deshi yin. Deshi topar ndo na, detang la zun gu.
1: Detang gu na, sui shui ji bang lang ma noa xi gu. Sui shui ji lang dur ma hi na, nga chui lin chin xun tang.
2: Xia lan, na gong ga ba ju ta ji guo xiu jin. Ji, dong ni ju ta, zong gar tang. ཁྱི་མོར་དོ་ནི་ཁྱི་ཡིན་ན་གོ་དེ་དེ་ལང་པ་དོ་ན་ན་ཁོང་གོ་བ་ཇོ་ཐོ་ཇོ་རེ་དེ་ཡིན་ཆུ་སུ་ཏ་ཏ་བེ་དོ་ཨ་ཁེ་ཇ་ན་ཁོང་གོ་བ་སང་ཐོ་ནི་ཇ་ནི་ཇོ་ཏ་ཟུང་གར་ཁྱི་མོ་དོ་ནི་དེ་ཁོ་ཨ་སེན་རེ་ན་ཛ་དེ་སེན་རེ་ན་ཁོང་ན་ཇ་ན་གང་ཚ་ཇ་ན་ཁོང་གོ་བ་ཇོ་ཐོ་ཇོ་རེ་སོམ་ཁྱེལ་ན་ནི་ཕུ་ཉེ་དོ་ནི 차보 전에 교타 라레 초차비는 바니 쭈르제디 난가 사조와다 로그 롱동 주진기 찬라 난가 사수니 찬롱 나이나 다나 난가 바산토제르 응아 루비 체수주토니 난가 바세토 추구 만자리 난가나 워고동가와다 니 능보 먹고봐 먹고여래 대가 추구 만자 니네 문조봐 방도 다니 중보르체나 난가 바산토제르 샬라 보문나 총라 나타투비 주진이 고수진 란제드즈 보문나 총라 네제야 메자 듀주 단신라 균이 메제 가시 단신 유름본가지 로버도 나타만 보테니 돈 세번 좋아다 고요코와 메르레시바 소저 송타신비 다난 정화다 랄라 나타 뉴므리 니히니 다와 제이잖아 준제 메바 퇴니 데네 란제드라 리비 사번 주자다 산세위 실린 춘산 쇼메비 칸간나 두지소 테마토 발리 쇼와이 데나 보문나 조나 준도 통위 네제 인시 센차바다 나도 테자바 소주 문동와 지린 조와이 승현나바 샬라 긴고즈 로레 메라 다지 테르 셰고비 고르슈지 긴고즈 메히 힌도 심바데나 란지지 구비 주진데 코나 마이바 메네 카송주 쿠즈 메히라 테긴 고지 조고여라 장전은 mehe xindong zhuwe yujin zooyin. Looyin zhueda dune ginghu pari chiwa xiazhe ne puni mehe nyan zhokuyor. Ginghu rangye zhe zhu zi setik ninjurda chahye towa, chahya towa, cowi gongxi melekwa lakbarto doa tenzhe gawe mese mehe zhorun zhokuyor. Meng hore chana mehe ngonsa zhe zhorun zhokuyobi chansana meng hore chabi neju yobada jenye sakwe ne chahye towe ne janrenne shukchewa tsangmi ngurenne lungjin shijuyar. Gade meg nawada, zhangba, mishi ngunselche chaba, jujin musawa, ngu yu shika nawada, hienba loba, shukba tsangma meg ngurecha nepubi tumi ngati nyebi dututu chile mingne tsengkato daji shiban rukur. Sengenaba, tenin zina dharishibi nungjan chasang shuza, xiala lukisiru.

0: 생긴 좁나 봐 근간송 다다치지 싱고 츠비 레친데네 베종 롱친 닌친 레콘 캄케 롱친자 나당 이 주비 휴람 희비 레친제 데링케 레친나 딘딘 휴비 군전네 베장 숑종 시드지 오연 베종 이마담 튜초제 주희 연바 내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세난 도지라인 세남 도지라는 듀르 고미 로레 듄진앙 베종어리 사크 잔다 종가 거기 나슐 잠도 토미 대차표 거기 어차 나슐라 정다 시진 가키 양다 당조니 법중가 고텐 잠바나 콩가 시디제 덴차티레 법중 로렌 두바 튠지 첨리제 링긴 차도 밥디 로단 론산 요기 중요 원장 콩가 샘제 등니 망최제 협의라 인당 문자위 동화 사무식 시인여라 인양 사더제 유저리 괴주 담린 소라양 인당 무직비 제와 사무식 차여 데린 베종롱친 닌친리콘 캄게 롱친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레 지난 베장숑종 시주제 원연 베종 이마담 튠소제 주시 연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세남도지 유절 람비 띵가 담주리 진 강자 시주 콩아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낭 효민당 뒤남히라 토마르가 딕토 차된 남이 거소자 담주 효진
1: 계속나도지라 감사합니다. 감사.

0: 이마 찍을 강다 군군도 매 담주 찍을 잡대요. 근데 이제 어느 수준 쓰는 묘비에서 딘데 차세지 베딘 지금이로 삼. 담주 그 쇼리 주단지게 잠자지 와라 딘데 담주 지금 권의 슈 가주 시에나 다가랑레데 군 인지민 딜투인 나와지게 센다니 찍락지게 센 딘데 배주단 지고 금전가 금전은 안 좀이 본정 게 뭐지 센조지로 온 센조로 아니 그래서 되는 직교인자지 되면 아주 보여게 전조군들 달 야구 중민도 쓰 민기 주기래 말이야. 그 야구 중만 손 세니 수지요. 난 딘데 나연도 좀 맞다. 개나게 잠자던 딘데 두두 잠 오늘 깔리 친구 열어. 전조 친구 딘데 지금 쇼고도. 그러면 너무 쪼고 그래 봐. 재산 깔린 재민 나서 두게 돼. 달 락바도 소소 인지 민지 캐세지 도 중나네. 강만세 개야도.
1: 대양 베 노크제 신캄 카잉제 나리시 절 신앙가 틴쇼 디부 강서 차중 무게 통율당 달롱 나위 투율도 주여 긴세난 도지라 차츠나 장니 지주비 주절 람본디 이토 나시 빠섬도 가딘 라라투 치비 람튼제 게비 신이 만다기 체뇽여라 콘남비 삼지 마차비 가딘오 긴소남 도지 주절제 람부디용 자제치당 그 개념서 조인여
0: 안중내리 일단 개다 옆에 고생이 뒤 단다 서구인 밖에 의미리니 쉬잖아는 요삼지 고생이 고생이 님의 긴디는 요로 고기 긴디브리난 긴디브리난 로젠 디다 단다 고생이 디니자 긴디브리난 요 다 카싱니 담니 후진이나 세기들 뒤에도 자만 감게 비왕다 너리기 쉬니 냠도 송대지 간주 띵지고 부비 아니 개저 뭐지고 쉬어지도 간주 진짜 냠용 베레기 디토마스 되비 디 냠뇽 베레데 마중송선은 단다보도 nga 간디스 동기도선은 난조 교제디 소소소소 계주다 소소소소 딜 카담데메 답이는 난조 소르지 담니에게 뜻이 잡루지는 시가자만은 참마지 없소르지 너리 너리기 쉬는데 너리마도 심바 참마지 없소르지 캄바게 디가 쉬엔서세 디는 메마도 콘 난조 참 맞아 없소르 디데 소르 통도 그리고 찬용 용내고 보게 있는 난조 교제디 비 야르 공도르 비 토르 땅도선 상은 돌듯이면 다르사데 사건 디데 지글 레마도 ti bhoegi rin ni man sese me yoma. Da danda tsukpa la mingzak chueba di gari chunga dasi nang ngari gi shuen se di mingzak chueba shewa chik chunga. Da di nang sun tu dadu ngang su da mi su ki nawa nang ngari li ong shuen di ma to mingdu asam sar ngari gadu song na shuen ma to mingdu asam sar dindri nawa to da ngari li kejun dembe danda ngay se di purang li kejun dembe ngayman nanyam tu mangbu chunga siya de ya gorzi se ya da mzhong se ya da rudo la cha chang sheba shema se ya da 다 이는 뭐지고 내 단도 되나 내라도는 되는 된건 대조 상만 안도 뒤 망조 난조 뒤 잡아 둘린 제교리 변에 차샤 송선 되디 다디 고 멀링 야르숨바 코르자 남도 셰바 셰마 게츠기디 생고르기 겐자 드미 난조 단은 안조 무미르니 슈샤는 루기야전 다 다가라고 줘 망부지 다디 이는 같이 단 야가르면 난 취그래 같이 종르면 난 조 심벌 다 같이 단 서구리마데 다 서구리마데 야르 도로 못이지 만주
2: 정정을
0: 말이 야포도비 딘데 심주시
2: 글라다 단다지 규젤 다 람부간데다 슈제다 밀로 뉴스 자나지다 두도와게
0: 노래
2: 글라티나 지 믹세게 지다 두질림 뷰슈서다 딘데 자수수
0: 딘데 중성하랑 땅 앙당부 쪼부지 응네 땅하랑 글라샹이데 땅은 다 고갑소로 딘데 슈마소 얘는 아래게 단다 얘는다 심공수 세워라 봐 딘데 인도 단다랑 좀잭 로티낭이 긴소슬라 샹이지 아니 다는 신경 가는 게 맥비 상부터서 긴토데나 생기지 대소 정말 오늘 나타 메스데나 소소 고가 소리 중마 소마도 오늘 당 독진은 비부로 슈퍼에 매매 되대 오늘 딱비 그린쌈 게 미쳐 버린데 오늘 게나 콘서트에서 딱다나 긴소슬라 생기 차샤 소서 딱 나름 오늘 셔서 게나게 로쪽 안 당부 된 아이 있어 버 죽쇼 된 아이 있어 버 게나게 된데서 딱 대두 정말 게나도 셔도 오늘 게나는 딱 나서 소서 버 된데 다 수수 군다 소르 된조 하고니 신 수수 부르게 하고 메브라 다 배상 소르 제텐데 유브라 곰티디랑아 니동 축송도 아니 내 잠제지 게나게 본조 니르레 공도 디치에서 말 로사 공솔 푸스 엔디 따가쇼스 겜부르라다 공솔레스 본조 니르레 따가레추 엔데도 자만 내 잠제 안 당부티 게나게 공솔 되지 아니 잠제 야부도 아니 디 고유슬라브레 엔 슈고르디 고가부 야부 중마소 엔디 샤브레 샤지 야 슈고르 셴바지르 루이엘 코슈스 아닌 게 케네미 니마델 쇼스도 아닌 나타 용기 메라비 yung nan sego jimza karchab san, di tu zam gina nga desha subu devu rangmira, ane mengang chik chuk yu, sos pina di chi shuos, nyeri lingung lu zin zon na di shuk tuab chi shuos.

0: Bojo Longqing Yingqing Liko, Tangi Longqing Zhe, Sibi Langyi Qibi Lianqing, Sibi Langyi,
1: Manzu Lianqing.
0: Tina Namado, Lochon Chubu Chumuyeda, Gunkansu, Tianji, Dada Ningu Chubin Lin Tin Tina, Bujo Longqing Ninchin Likong, Kangi Longqing Jia Sibilan Chibilin Tin Tiji. Turanga Sibilan Huju Du Chunu, Sibi Chubu Du, Sibi Zongyi, Sibi Chundanji Nanzilin Tin Sun Jaji Sigur, Sala Sitin Nundu Niro.
2: Sibi Chobo
3: Sibi Chobo
0: China Nambado, Lochon Chobo Chomoyo, the Teranga Sibi Chobo Hibinansilin Chino, China Yodaga, New York, Hapo Hamoyola, Tatu, Conjinzing Quarter, Jesu Jin Yonga Sega, Namju, Hoja Jujido, Nesugo Gato, Yomina, Duchinka, Gala. 他如若所说个也不像没有的其他人家都得不到人家同时小熊也人家也是对对其他家这个孙农一样的刚才就这个刚过一行个其他这个他这里的如若所说个女儿江龙雄是上那个星期有行个你们这里呢的看东部马云托他这部马云托个空白的三十种人上行个 다동的人呢的我们要么打把这些的歌他罗那几把人头个牛肉平均人质也记得呢牛肉个新康节公共一把多牛肉的平均这些一个车在西十吨重要多通假七十重要呢平均公的钱女把的团形个宣洽的的自己也就是人的 得了宣传对头个牛节目的钱呢得更新没多钱谁们个本来他牛个一个路用用着羊毛没那羊亲历羊毛黑着多短短着就看了你把钱不愿意有名呢牛开黑真正真了新四月的黑着的钱不愿意有个的黑不黑毛有的青龙的温度帕马有的个 过给了陆勇的节目个些过头了的你吃一如一出日本来代表人家多音乐人家中戏人家用名呢两边了陆勇一人家多杨清长这期呢也没有性格但其他有的个牛肉个下部项目有的青龙温度青龙温度能行你来一碗呢 牛肉个 협부 협모여들라 로조제 가스토브만세 다로 로조가 친나여들가 가스토비가 전나 용리킹감 당국이 파마여들가 센자코빈 힐링이바도 차제 다 기침부만 제왔나 다 좀바 친치여라 쉰제렌라도 코마노라 야총마총이지메리 렌차 저무제차두 아 저무제사디히 로론소소가 야모마 아 저글레 나소바 더 쟁거이 그 힘감 뉴욕라다 롱거즈 셈바 효진된 치도 아 친나여드가 뉴욕의 다 고객과 협부 협무 건들라 롱거 뉴욕들라 안에 힘을 쳐 펀데 힘을 쳐 지낸자도 쿠근주 마리 모키 마리 지낸자 던지가 세효년리가 기차듯이 힐로 힘한가 등어게가 다 뉴욕의 협부 협무여의 친노 친구들 또 롱거 인접하다 롱거 협부 협무 친노 원래 노희연의 내린 효진아 또 뉴욕의 차롱태라 빈토 친부여 힘감 친나나마도

0: Chupa nama cho, gojo talanki, manala, zhonan xin, gojo talanki, shuzo jie, nidong do, mamang jie, sanno yi cho zi uwa bar xi. Loga rizze xa xa cho, du rizze gongzho dang, tun bi, rizze dibu. Gojo talan de nina, shuzo shibi, pungzho, ngantip to, mete mepi, zangzho xe xi. Xiangla, senzho linzi ni, gojo talan xe, tozho bi senzho.
1: 卡起了别别把第一名的书包伞第一天军团子忙不及给天头看满的第一天看到恰恰也不及的我拉不清不团结你也陪我去做事不比那个讲菜头了俺的女婿都不端头了钱的三件铁巴的作品没些钱呢别用过去兄弟看你们都一年明朗的天道子头呢俺的干不起来都了哎哎那这两个谁打的 俺们我那些那他俩小孩小年纪了就叫这点我上去没要不过天上就还有呀他天不天把天把天把不会留了被天地天地地那有劲喂伯母阿姐公干啥
2: 阿姐公干啥伯母老千万注意点子弹啥就都给
1: 我是哪句啊
2: 春节里的水做牛的
1: 啊这伯母你春节里是什么的我也是那不过拉炸给你妈辛苦的给你菜呀给我啥西瓜子点啥的都给爹呀新华字典啥爹兄弟啊老爹爹爹来了啊爹了哦等一下伯母真的伯母爹给这里俺今天中午有买的了啦哦
2: 俺那爹爹今天干啥去了爹爹死呀的看他爹休息死的哈哈哈哈哈哈伯母老爹妈妈老公过你见了爹爹是那么了今天到我那看他有功了爹不会没事到嘛对不对我这一过去没见两个月吧爹爹家干啥去了呢这伯母今天爹俺做当过
1: 我那中央有买的
2: 啊这伯母过瘾一些的
1: 他看他我做爹爹干的到我那么的
2: 我再见了伯母
1: 现在这个在嘞
2: 我们卷啊我们卷了哦那么了这边来的就是连了我们卷啊伯母老远点让的要买的呗
1: 这就天不光在地方车有的啊不会我们卷啊不是啦就要看到我说家长明白一个动不动了也不就伯母对对的家里的阿妈你我们吃苦东京里来我们阿东给了花花公子我们写东红果鳄鱼我们松东
2: 都出来进来光不松点的哦大钱呢光不讲究的啊超高了的土了的天都是个巴的没事我呢天不能看了连了光不讲的啊这就天不领他其中你还不买的其中我那句话给你弄过呢啊那个啊这当我做了可多死了过呢有蓝圈地有蓝圈地有蓝圈地公看啥公看啥
3: 公看啥公看啥公看他凭一部分女儿才贴地名哼姐姐嗯我红人婆母老看那说贴地对不对阿嚓满足了贴地名在前面都爹牛郎织女阿嚓婆母贴牛郎织女才对不对阿嘞读读写贴的爹地里了 给一马的皮的皮牛郎织女要买的越过去皮的家中吃西牛郎织女皮的家中吃西嗯啊嘞爹呀牛郎吃的啥牛郎吃的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
1: 我们接到了喂。
3: 阿婆，下面的空气不，他们这里多啊。
1: 一模子。
3: 大姨呢？下面我们那边的，我可真是难我。
1: 我的，我呢吃过的外亲戚，他们这吃不多。一年吃过我个祖地，一个他最难亲近的人。
3: 你，今天帖子，哦，今天你开车来了。
2: 王某，
1: 아차가 제대로 약속시켜.
0: 레세.
3: 뭐? 아 품질시시고. 품질시. 차부저. 아 할래. 보아차. 레스 레스. 도와주시오. 아.
1: 품질시 나지.
3: 네 댕기네. 키랑 품질시비. 독스터디. 키랑 보고 대명 앞에 입자.
1: 시모도 가디 가져가요.
3: 제단제. 아다니. 근게 근가 초도 마음을 쓰고야 카케빈도
1: 뭐네리샤 지다다 나랑도 로제데 강에 카슈도 뽑을 쓴데 마사야
3: 뭐네리샤 지 기한게 지는 부부 야채야 랭아시 니 가르도
1: 오지 디동 물디야 부부 고망을 주 고스는 나주 디주리 자다도 고스는 자다도 디주리 와다이나 부부 나 체관 안에 재미있을 없어 오지 나는 고 바샤라지 팀이 디나로 나니 대부지고 사제권배 배제지고 다 차리자
3: 뭐내거라 아쇼미 규 슬라비나 아니야 니무지 샤유기 나이크 아디다 시디 시키 샹나르 와 샤치 가린 요와 주네 니 충분 걸 말이 대부가 하나 대부 여실라비나 아치 아니야 사라지로 우용기
1: 뭐내 딱깔에 각시다 뽑을 샘제고로 마사야 드리
3: 뭐내르샤 오리 아치 마키라라 그치 쉬야지
1: 어째 쏜다
3: 기상 예비 쇼개 룩다고디
1: 어
3: 아마샤라 아마샤라 모두 쏘기 아니야 대히 토르마르 미시 싱메 피날 딘제스리 요리벨
1: 랑하 금이 숨주 쉐포트지 마다메
3: 아치 어머 콩하승매죠
0: 마리마리 니럭다 로버릴
3: 어머도 얘도디 토로요 태도 마샬럭바 채비다
1: 어디 니럭다 로버릴 채나네
0: 리리 알레 첩신다
1: 로로 어째 보모
0: 로
1: 추러 그 잼도
0: 어 그랬으니 겨그래
1: 니뭐 계속
0: 흔돔 겨지게 할게
1: 가래
3: 가래
1: 겨지게 할게
3: 빠빠 가게 할게 아이 가이나
1: 어째 가이나 가이나 아이 가이나 가이나 가이나 가이나 가이나 야, 보모, 로로 먹었다.
0: 원 터지나, 알리 채친다.
1: 로, 알리오. 아, 짜짜짜, 다이는 내 때문에.
3: 기라라는 차례 재미도 부. 남균의 청무, 그러면 좋아라.
1: 다이기라라 쉬는 가요. 쓰다다 얘 나와. 야, 아저는 나와. 독수를 해보다가 람사대에서 같이 이제 한국의 대모대제, 왜 맞아봐대니?
3: 也不过那样拿肚子里边那个蓝色的也是看起去日本的货币在这干嘛干嘛他把这里他那俺就我本人的三千马店那卡起这点不对虚张我我这边看他能够看到那些书用哪了哦但虚你看哟就多么多吧连他的话记我这俺他不过拿那团餐你也就心里罗用个的管他呢俺他不过拿那些对也就别差不的 보고 날렸다가 수수 강변한테 주 꼬드마 짱 사시겨구리 마대 나 해비 제가 마친 나 가봤자고지 라
1: 그렇지 당원에 도스 때에다 초 개수 내도 가라

0: 你不开开，明都，他得了肯定把这钱呐，越不那些蛮用个越拿。
1: 先生，
2: 年轻人，今天你太多事，你干没着？
1: 啊，这不么的呢，没干了，天不热了嘛，咋办的？
2: 今天你得死的，啥个编织大概，日不难过，钱了，彻底开把没丢呀，给我起码接完一，弄了人一脸不长，送要得了。
1: 哎呀，我哪有送下，我哪有送的吧？卡死我嘞！
2: 光给三年十九年，他的同桌老早就叫我送过来。
1: 吃卡了。
2: 不，三级本子他空的，你没人过来。这
1: 边我。
2: 俺的呀，小孩吃俺那里可太了个叫的，人过把俺那这不够个叫的，光打你哈，我吃个叫的，老久吃俺推出去他可把要的。这
1: 样子我，三级本子太够了，都是给不得是啥可把要的。这
2: 样子我，来伸手。是来。给俺的同桌点水的，刚二级给别的你。
1: 米粒呀，同你坚持的送不到。哈哈哈哈哈！坚持的期间，俺都快把炸了，俺都六十年的棉板了。我太厉害了！那我们去那里填满身，擦光多少年要好的？啊，对婆婆，擦光得这干啥嘞？擦光是呢，生就忙过好过的。
2: 哦，对婆婆，生就好过过去呢，擦光是打不动啊。光打南路路的，出去就不打到。
1: 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0: 我们俩人能不能在的别出多情你明白怎么的那个男人你那个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1: 呀。
2: 对呀，你明明给腾钱翻了。
3: 对，婆婆，
2: 老，
3: 俺娘唱过曲呢。
2: 对，
3: 你那天天得几个来着？红酒、白酒、啤酒。他妈，饮料方便面，顶着几个呢？你也搞不起的了。婆婆那里永波差不永过大了。
1: 我那个大婆婆。
2: 阿姐，俺的永波就我三顿要买单。俺的做的开来是呢，做的米的一个人面出在套单呀，对的。
1: 婆婆，做的蛮厉害的。
2: 啊你，我有呢，差不牛头转。
1: 我的衣服。
2: 我有呢，不白去那给写的。
1: 我有呢，赶快买点那么低级的不哩。
2: 我有呢，健康训练车的。
1: 我有呢，不要妈妈速度的。
2: 我有呢，我妈先把冰架车的。
1: 看他远不的，我有的买不的远点的。我有呢。不会讲这个就去的。我都等谁来
2: 去？我放下地多情的安心。
1: 不是，你连婆婆可把了想？哦，我婆还是这种大的。
4: 妈啦，哦，那管药了。
1: 哦，那躺着点，天不长安静了又。
4: 阿姐，那现在要结束。哦，妈啦，阿爹讲这其实是他南山去过个药材男的。
1: 还讲这其实？啊，大洋国那是哦，大家来聚了嘛是吧？
4: 哦，妈啦，哦，那你俺这朋友个 GDP 可最怕不来了。
1: 好的 ，GDP， 不是 ，GDP 是那产地公司我们的。哦，婆婆婆婆，
2: 别
1: 打别打，婆婆哦，
2: 那是我。
1: 等你俺做吃的过啥就可再塞不来，是给不是给哪个进人了大漠？
2: 吃的过不来。喂，哦，啊嘞，等你俺做配个 GDP， 赶紧中意的差送啥子快不得？哦哦，要用的啊，那是。
1: 我多谢了，
2: 天能把你修的。
1: 这表示。
4: 在楼那里，
1: 在楼那里。你马上。
2: 俺别想。老婆安排的，来看的哟。
5: 阿姆拉，阿爹陪伊出席一新个门度。
2: 看的，出席，阿姊咋样？我那就是，肯定是的多。
5: 阿姆拉，让他们三年宿舍了。
2: 让他们？啊，让他们三年重叠个叫针对的哒。哦不，弟弟下工不切。你要让住那浪阔他没干哭了谁会开不得阿姐阿姐再不让他们三年他弄白到的
3: 好的那 너무 배도 해. 어. 이제 부 아내디 어 너무 배도 쓰니 얘기 쉐브 지리 살도.
2: 오자자 쉐브 맞다.
3: 야 쉐브는 랑세르베.
1: 제자고. 이제 반려 보고 가라. 자. 어 너무 양가져서 봐기.
5: 빨라. 나 되게 가져요 돼.
1: 하리. 레드 좀에 이거 그대로 해. 어. 오, 진짜네. 레드 좀에 제가 이게 심어도 매 봐네.
3: 빨리 저기 레드 뭐. 레드 좀에 이게 사마다. 어. 라든 체크 이게 듄여리.
1: 그치 보모. 저는 라든 체크 이게 듄사 괜찮으네.
3: 라든 체크 이게 듄. 사카바 차다도 나도 남은 잘라 토스리.
1: 아, 네. 야, 고소. 에, 너무 야구쟁이 아. 소소 가봐 전에 줘. 나도 남은 릴을 줘서.
3: 아, 진짜 완전 스마리.
1: 아저마레사알고아저보모다치라베지러다고왜보모어소소카바전에줘나다나아아저방아이베초샤어아저보모어도스리소소카바차다도나도나무라라도스리어어요요어레세오도제나보모다이나사용되는시그민도초로요네시그민도 부귀 가발레 당간에 라라스기리오게
4: 뭐하다
1: 뭐 하지
3: 나나니
1: 어떻게
3: 하지 나나니 예루 이리샤 하지 나나니
4: 따따
3: 보 양가 제수 안해지
5: 아 아무라 던지도도 창무지이샤 하라기만 그랬어
3: 대바나 여는 창무신기 바바이 하지 부모 요대패단 간난소 간제스레 봄나는 강시부도 꼬치 나해질렀다고
1: 어째 부모 저랑 나는 계속 지제로 남사시에 조절하고
3: 세상워
1: 진짜 굉장히나
3: 디디기네 대단 사과다에 금시 유전 제발 당당 아주 学习型社会 차치고리
1: 와
3: 높은 제배 지소 적중 채우기 수월다
1: 어째 부모 대배다 대배다 부모 네 저랑 그 대유배 제배가 상으로 가줘 난 여탁진이나
3: 부모 대배다 부모 부모랑 대바디 놔줘나 얘
1: 니 혼내 부모 나 부모랑 죽는 지마 글쎄 부모랑 죽는 얘는 얘 보고 장제사 럭시리사리잖아
3: 진짜
1: 아니
3: 나 님은 대리네서 지난이 대바 사과도도 수용도 수용민도
1: 원내 사과도가
3: 럭지오 마신 난수 치소도 지수임도 수용민도
1: 원내 수용민도
3: 럭지오 마신 난수 수수이 보고 카띠 처음도 처음민도
1: 원내 처음민도
3: 제자 한다 당중양다 랑중조네 비위다 별개래 통 가장 최고 넘는 거리 통통 안주 별거 정기다 정세칼을 대파만 구조야디 미리기 링내 추세 털다디 괜찮 무서워서 제일달라
1: 오늘이자 보모 내게서 다 민박의 보장체 버리고라 고고제대 로중 뒤에서 마체나 부어서 로수 근제서 겨부래 오늘 별거 담배다 시지 호동을 알아도 와
3: 왔다 제무 고라 고고 치준 통로 고라 탄두 제제 대비인 부부다 공투 유예민도라 오늘 별거 담배다 맘지 보고를 안 샤. 임 대리네서 기나님 예 대바나 피바 끝을 쉬운다.
1: 부모, 부모, 용타진이나
6: 대개서 대바나 씨.

대고리에 마두 말라 아보 간진다주야 코레볼로 요시는 멘비 야긴 코다니 고네 리자르투나 아보 투르 셰케야 코레볼로 넬마 셰바 야 봄기 대고리에 마두

야야 거래 벌로 다 낙포 두다 야 세르보세 호 두어 닝게 야 잠노다우야 거래 벌로 내 카단 잔다 야 그네 번모 모자 버 닝게 야 잠노다우야 거래 벌로 내 땅서 유타 야 속부다 유 속다서 닝게 에버 잠노다우야 거래 벌어 내 시를 유타 야 아다서 유고 마 아다 시를 어제 한다우야 거래 벌어 내 말을 유타 야 태일서 사고 태물을 니게 어제 한다우야 거래 벌어 두세미 유타 야 누구서 유고 녀선 바니게

yawati shachi yawa sunde ngade dunde gude sene ta shachi kola hajang ka khase ketne ndhi nanze ba tene je chitung gja dunji thenga da chitung gja jash gulo la kyo mge sande jang su ka ta datelo sen jungo ta datelo se gaten sene ta tenje ki tenji pe mise ba yabo tene ze ba re tene chitung gja jash lo la kyo cheten sha du ka ta theme sha lu sene ta nge ji khipa mambu yong de habar de sete penji ji lu mambu ji shonga la zuni ta teso la koroko 타지 하장다 협차보되는 제 말이 되는 시진 제신 타죄가 나왔다 아 지메도 중요하지다 아 지신다 보지 아 다 제대로 템샹 제안데 되네 지동 그자 자시 자딘다 니도 제 나실 아 기만 파리 상지가 다티 사지 나드엔다 아 다티 나기 요아라세세니 어 된적 아 다티 비딘 인자 바레 되네 도기 돈루니엘로 그 지도 그자 자시 자딘 글로 다티 비 된데 슈디세니 어 된적 된지 잠바 아 다 되게 실려야 다 디레 맞아 네 자치 바다 딘산 유다 윤경만 건너는 게 짜트리 자그 베지 다트 시나 린스 남즈 이게 리비 나야 린스 왜 불라서 바다 다트 지고라 다 베자 쳇하면 보지 짬바레 다 대소 건너 딘레 저 깨다리 바다 딘레 그 자 다트라 얘기 시에 땅 그 탈라 망보 지다 순데 그 돈이 다 거기 그 아 드니 짱야 바 딘레 그 다 하 레바 그 아 카슬 진지 어 다트 골 된지 여 바레 드니 총매를 호진 지 게게 선바 된저 제린 거 다 깨다리 비시히 베이크 쇼베 지바 빤다르기 팅와라서 바 베지 다트던 제 그 던제기다 아 덴지 하장 그 비다보 니 야보 와다 덴제 아 짬바 와다 덴제기 니스지리 아 덴이 베조나라 제모 그 게긴 체도 그 다트기 나히라서 바 다 덴제 그 다 다트건 아 덴이 덴지 데 하장 그다 마 마보 쇼 바리 무슨 베라 하장 그다 마보 쇼 바 덴제 덴제 옌바 옌자 케메 선보다 그 디레 딘바가 너는 선다 그 자와디 짬니 고주다 다 다달라 투그르 바들라 다 나시지 다테지 거르지 키완 나바크 다 선지바다 단주글라 아니 덴들 칸들 딘들 친들 첸들라서 바다 내가 라다라마 마보 지 짬니 아 따텔라 페이지 전부 좀 봐. 딘들이 베이지 덴지 카그마니 선지바다 단주니라 내가 마나 이게 덴지 이라 하자고 통게 맞지 아니. 될라 띠야 바이나 선다니데 나도 아니 베이지 아 다 리니그노니 하자가 같이 모임 어떤지 이해 받아야 나서 아, 다 스티 랜통 존다. 어떻게 되지 차대 같은 지지. 대인들 다 뒤세지 왕기 드리그 제작은 난데 때 니겐다는 창야지. 아, 드니 탄줄로다 조악하기 진도. 조악하기. 조악의 강인 세딜로 템 선보 자그 아, 드니 베라 다트비기 되지. 자 젠제요 바리세야 되라. 아, 자위 찬이 나서 젠세세나 아무도 되라. 콘세나 아무도 드지. 데 간데다 지요나스. 조안님바도 처리했어요. 조안님바도 처리했어요. 사자 빼는데 끈가 잔스 이게 짬이 이게 좋아서야. 땡지 뒤걸라. 아 키파 소소 그때는 닌전다다 빙조시에 꼬만다 와. 간데다 지원나스. 조아스마도 친했어요. 조아스마도 친했어요. 배저 다트기 로직이 쳐들어. 용수 잡이가 짜득 루다 스도 루세 니여 방나네. 대니라 라라소소 그 통 많이 봐. 치치도 간데다 지원나스. 와 뜻은도 처리했어요. 아니 혼진 득게 아 희지게 나는 님보다 늘데 좋아서니 어 됐으나 아니 참하게 상해라 나타나야 보여리 아니 지진 혼진 건나 아니 멘터니 아 아니 다리저 바그 숨배도 만드니 아 나는 희지다 연결 하버트 껌들거다 희지게 선지바지 짜진 잡아 리히 젬비옹보다 늘데 양지 드비 도지다 리히 젬비옹보 아니 대지 대지 치시 죽거라 어 대소 죽거라 아니 마셔타인 희지임비 대소 꼴라 아 힌디 연계 처마가 아니 지지 환제만 아 스네로 휴 어떻게 될래

0: 你这些呗，你们得这了，东西的，你不就你的冷过去了呗？说点子，
1: 没得，哦那，差不多了，水果那个上面包个嘞，这玉米吧，嗯，顶起酥皮个，嗯，加了几的干不困些，加，是啊子，
0: 倒中哎，
1: 倒中解决，
0: 这些的嘞，这些的嘞，不对，我倒中解决吧，这些的学开了呗，倒中钱呢，倒没吧你，
1: 好点米，
0: 哎，开始起来，加，是啊子，倒中哎，哦，到底加。
1: 초도들에너무디식주빼고도미스링소로차소나아니근데치가아니베사브다제장가도브로체제모덤나트라시딜레레아니호레미겐드라라로타남주니에셈날야셈네망부지용구도응디삼로단단다조여르벨
0: 양트링이니모디칸제스게고이나삼제셈제르추다랑쇼게응니둑스랑바다가티링양아대당아릉주두삼베가보시부충
1: 아 콩도 세제 보모데 세세 로로스탄비 몽오게데샤
0: 네 차가나 친제 보모데 투바 종 마접 알라베니 보모데 종 적적 접샤 네 종디게 파렌제 보모 슈슈 종사야 마르타 종세네 티마 세보 쇼기 세베디 보모디 게메 리소
1: 이네 녀 모스단제 레가 치미 랑가 뻬 모데 가샤 나네 콩드 메르시 바도 지기다
0: 네 모다단제 레가 치바이바 랑가 뻬 가샤 이내래 샘쿠양고 채워래 삼제 셰지니에제 고 대바이 아니
1: 알레 랑가 가 데두 셰 카르니에나 참바여베
0: 제라세 아 니

0: 세나 난조 아제다 갑조 독도 잡아 아제 게젤라 삼로 망자 당고레 시기
1: 오래데데데데 타차다 예 아젤이야 게첸 카르도
0: 어쩌미 캐랑게 아제 게젤 시부동아
1: 어 간제스
0: 대상 챔부체 공바 겨거체 찜에 사투바체
1: 하지다 가성으로베
0: 어제 더도 공게 셰레
1: 셰레 간제도게
0: 셰레 까르세 다왈레 나가도가 아니
1: 하지다 겨라네
0: 구자슈 구자슈 네 세나 가서 사장 편주 갑자기 독도 파주에게 게젤라 삼로 망자 당나 겐다디 충으로 조그래 체
1: 오네 타가라레샤 타이네레 나 더도 셈네 촉도도
0: 더도 셈네 가도다
1: 그라시다 로사 독스 샤브다 양 아라 로치 계속 삼제 셈슈부 쪼기
0: 대셈교에 가로래 계란 깨내래 계란게 부주 살롱 정말 봐
1: 오레미 타양 로사 세조기 탑된디 깔레 십지도
0: 깔레 딜라 대제 간조 만조라 또나 데르기 얼바니
1: 오레미 타양 네 아지 카바사디 미꾸이샤
0: 미디 계란게 아제 셈바 먹고베 오세레
1: 오레미 타양 네 보고 딜 롭종 야고 켠는 민도
0: 걔네가 말해
1: 어
0: 계란의 중디 롭종 야고지에 매바니
1: 오레미 나레 롭종 야 다다다다 가서 오래
0: 아저 구세슈 다세나 계란라 무퇴졌소나 동에 가르도다
1: 든도도
0: 응
1: 기다마시다
0: 응
1: 나 속부 충자샤
0: 미주 셀게 디우체바레
1: 나 동바 낙자샤
0: 니메 세고도 셈제 매바
1: 나 미충자샤
0: 삭바 잡나 테라 생기 말해
1: 안나 우체자샤
0: 우동디 시상상 요래
1: 나 골레 말레샤
0: 육세 요거 매바
1: 가다가 또 니부두
0: 다세네 독경래
1: 아 독경래라
0: 제니 제대로네 또 딜에 매봐 대두에 제 맞에 촉하려라니
1: 오레미
0: 네 개대 죄수 연하니 대라 미가 지식차 개대 죄수 매나니 대라 미가 제집행 세버래
1: 대라 미가 제집행
0: 오
1: 오네 야보소나도 와
0: 그다 네 난조 삼루 동조 주나 두에 대라 죽이래
1: 삼루 동조 주나 셈라 동수 찌그래
0: 삼루 동조 주나 소소소소 가봐용그래
1: 삼루 동조 주나 메세르 튜니 땡그래